죽나? 버티는 까마보이 자존감은 Come on, Lugano! It's so beautiful! 나 까마보이 자존감은 Sing it, Lugano!